방 방상 깽 희잔잔 롱상 빠르니완 냉홍 굽강장 방사이웨까지랑 지롱 람차르남 시라낭상린클리르마랑 주생리차르남 오상깽마랑 넌가위 보이파란 모야켄낭땅 시이장 이세라장